한 엄카인 가가센 타마스카그리오 카라가군 하루군 진이한 아가스나 그인베바센사 우하나미바 인넨 무스타바시 코센 오이가마 담이자 노나인체스 아이 그인 오빈 하와